0: 저희가 이제 데뷔한 지 100일이 좀 넘었어요. 근데 100일 선물로 이거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은 거 알고요.
1: And also shout out to J-Part Tiffany님. You saved my life. If you're watching this, 진짜 사랑해요. And happy birthday too. Shout out to my parents. Shout out to Hunter if you're watching this. I love you. 자, 감사합니다. 谢谢!
2: 来，我们再一次掌声送给延舵新锐海外团体乐少。